0: 기술관이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 Let's go.
2: 오, 헤이든. 오,
1: 맞아.
3: 강고양이 씨.
4: 강고양이 간.
3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 미안.
4: 아, 이거 한 번만
5: 잘 걸리는 거 같아.